0: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This is Hope Radio Angel 3, TAWH Palau.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